0: chuyến thăm từ ngày 19 đến 22 tháng 3 vì tình hình nội bộ. Trong khi đó, các chính khách cấp bộ trưởng của Hà Lan sẽ vẫn tiếp tục thực hiện chuyến thăm như kế hoạch. Cuối cùng, Thông tấn xã Việt Nam đưa tin hôm 11 tháng 3, 2024, bà Trương Thị Mai, trưởng ban tổ chức Trung ương Đảng, đã tiếp đại sứ đặc mệnh toàn quyền nước Cộng hòa Dân chủ Nhân dân Lào, Thamphao Ertharvan, đến chào nhân dịp sang nhận nhiệm vụ công tác tại Việt Nam. Thông thường, đại sứ nước ngoài đến chào nhân dịp sang nhận nhiệm vụ công tác tại Việt Nam sẽ được chủ tịch nước tiếp đón. Nay, người tiếp là một chính khách thuộc bên đảng, không thuộc các chức vụ liên quan đến nhà nước. Năm 2023, vào tháng 1, Quốc hội Việt Nam cũng đã triệu tập một kỳ họp bất thường để phê chuẩn sự từ chức của ông Nguyễn Xuân Phúc, khi đó là chủ tịch nước. Reuters cho biết, khi đó ông Nguyễn Xuân Phúc từ chức trong bối cảnh một chiến dịch chống tham nhũng rộng khắp và kéo dài, mà một số người chỉ trích thì cho rằng chiến dịch đó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để phục vụ cho đấu tranh chính trị nội bộ, political infighting. Hiện tại, chưa ai biết chắc chắn những sự kiện trên liên quan với nhau ở mức độ nào, cũng chưa biết ông Võ Văn Thưởng có từ chức như ông Nguyễn Xuân Phúc hay không. Tuy nhiên, sau chuỗi các sự kiện nêu trên trong bối cảnh chính trị Việt Nam và quốc tế, nhiều nhà quan sát cho rằng nếu ông Võ Văn Thưởng từ chức trong những ngày sắp tới, điều đó cho thấy nhiều vấn đề của chính trị Việt Nam. Trao đổi với AFA, nhà nghiên cứu kinh tế chính trị, giáo sư tiến sĩ Nguyễn Văn Chữ, nguyên trưởng khoa FAMIS, trường Marilyn Davis College of Business, University of Houston, Downtown, cho rằng việc ông Nguyễn Xuân Phúc một năm trước từ chức và ông Võ Văn Thưởng năm 2024 nếu thực sự sẽ từ chức cho thấy Việt Nam có vấn đề xung đột nội bộ. Theo tiến sĩ Nguyễn Văn Chữ, xung đột nội bộ ở Việt Nam do cấu trúc của hệ thống. Chính trị Việt Nam không còn thuần nhất như Bắc Triều Tiên vì ông Kim Jong-un thanh trừng bất kỳ ai chống đối, kể cả chú mình là ông Giang Song-thách. Chính trị Việt Nam cũng không thống nhất tuyệt đối như Trung Quốc, như trường hợp ông Tập Cận Bình thanh trừng hết mọi đối thủ như Bạc Hy Lai trước đây. Việt Nam thì không có một bên toàn quyền tuyệt đối như vậy, ông nói.
1: Tôi nghĩ đó, nếu mà so sánh Bắc Hàn với Trung Quốc với Việt Nam thì tôi nghĩ Việt Nam cái tổ chức đảng nó hơi loose hơn hai cái tổ chức kia. Thì như là Bắc Hàn là anh Kim Jong Un mà đúng là anh thanh toán ngay. Ông Tập Cận Bình cũng vậy, mà Việt Nam thì tôi nghĩ là cái vẫn phân cái sự mà có pha nhóm trong đảng của Việt Nam nhiều hơn là những quốc gia và hai quốc gia kia nhiều hơn.
0: Lý giải về hiện tượng này, ông cho rằng có thể là do Việt Nam không có cách mạng văn hóa kiểu Trung Quốc. Cách mạng văn hóa kiểu Trung Quốc thời Mao Trạch Đông đã xóa bỏ tất cả các xu hướng và di sản cũ. Việt Nam thì có nhiều thành phần, nhiều vùng miền mà không bị triệt phá hoàn toàn. Cái đó tạo cơ sở cho sự rạn nứt từ bên trong. Nội bộ chính trị Việt Nam, do đó, theo nhà nghiên cứu Nguyễn Văn Chữ, không thuần nhất mà phân mảnh hơn tổ chức đảng ở hai quốc gia có cùng ý thức hệ ở châu Á. Theo ông, nó phân mảnh nhưng không tạo ra sự đa dạng như trong thể chế chính trị dân chủ. Do có nhiều nhánh theo khuynh hướng hoặc vùng miền khác nhau, nhưng vẫn theo cách tổ chức tôn ti đơn tuyến kiểu cũ. Mặt khác, theo giáo sư Nguyễn Văn Chữ, xung đột nội bộ do kết cấu lỏng lẻo hơn tất yếu dẫn đến việc đàn áp bên ngoài, như nghị quyết 24 gần đây cho thấy. Họ muốn bảo đảm trong khi đang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nội bộ, thì bên ngoài không nhân cơ hội đó làm chuyện gì khác ảnh hưởng đến an ninh của hệ thống. Do đó, họ phải bắt hết những người bất đồng, ngay cả khi phần lớn không còn hoạt động gì. Một hàm ý khác của vấn đề chính trị nội bộ của Việt Nam là ảnh hưởng của nó lên kinh tế. Giáo sư Nguyễn Văn Chữ, người từng là kinh tế gia và trưởng phòng phân tích và dự báo kinh tế và tài chính, ngân hàng khu vực thứ 5 của hệ thống ngân hàng tín dụng Liên bang Hoa Kỳ, cho rằng chu kỳ kinh tế của Việt Nam bị ảnh hưởng mạnh mẽ bởi xung đột trong đời sống chính trị. Điều này giống như mối quan hệ giữa kinh doanh và chính trị ở Mỹ, dù bối cảnh khác nhau. Giáo sư Nguyễn Văn Chữ cho biết nhiều nghiên cứu đã chỉ ra là ở Mỹ, 2 năm đầu tiên của nhiệm kỳ Tổng thống thì kinh tế thường tăng trưởng mạnh do doanh nhân an tâm đầu tư. Còn 2 năm cuối thì họ phải dừng lại nghe ngóng chính sách của các ứng viên Tổng thống mới để chuẩn bị. Chính trị Việt Nam không hoạt động như vậy, nhưng giới kinh doanh cũng có chu kỳ kinh doanh của họ tương ứng với sự lên xuống của các chính trị gia. Mặt khác, giáo sư Nguyễn Văn Chữ trích dẫn một nghiên cứu của giáo sư David Sambort cho biết Việt Nam là nước thân Mỹ nhất ở Đông Nam Á. Xu hướng này của người dân cũng làm cho chính trị Việt Nam khó mà thuần nhất được, ông nói.
1: Ảnh hưởng của ngoại quốc đối với Việt Nam nó mạnh hơn là đối với Trung Quốc, thành ra cái ảnh hưởng của ngoại quốc đối với Việt Nam tôi nghĩ là nó mạnh hơn là ảnh hưởng của ngoại quốc đối với Trung Quốc hay là Bắc Hàn. Đó là một cái yếu tố nữa đó cho cái vấn đề Việt Nam nó bắt đầu nước nó còn đục hơn.
0: Trao đổi với AFA, nhà nghiên cứu Trần Trung Đạo ở Boston cho rằng các nhà quan sát nên theo dõi con đường chính trị của ông Võ Văn Thưởng trong những ngày sắp tới, không chỉ ở vấn đề đối nội mà cả đối ngoại. Theo ông, các nhà quan sát nên xem xét trường hợp ông Võ Văn Thưởng trong các khuynh hướng chính trị khác nhau, thì nhận định về kết cục chính trị của thành viên trẻ nhất Bộ Chính trị Việt Nam hiện nay sẽ bao quát và toàn diện hơn, ông nói.
2: nếu mà ông ta mà cái khả năng.
3: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4: 밴쿠버 프레이저 황만청이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연례 폴데이를 개최합니다. 캐나다 무역을 움직이는 해운 산업의 역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라이브 공연과 체험형 전시, 해양시연, 해운산업 진로탐색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nadaplace.ca/fallday에서 확인하세요.
5: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7: 오늘은 이번 주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고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 내륙을 습격한 대형 산불로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한 가운데 지역 농업의 핵심 인력인 이주 농장 노동자들이 대피 이후 또 다른 주거 위기에 몰렸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소에 도착했지만 BC주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이 단 이틀로 제한되면서 제도적 지원 차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밤 서머랜드와 피츠랜드 인근 산불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농장에서 과일 수확을 돕던 멕시코 출신 이주 노동자 47명이 긴급 대피길에 올랐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차량이 고장나 일부 노동자들이 걸어서 탈출을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통제돼 헬리콥터로 긴급 구조되는 등 일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주 노동자 센터와 현지 구조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출됐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권 외에 개인 소지품조차 챙기지 못한 채 몸만 피신한 경우가 많았는데 대피소 측으로부터 BC주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 대피소 이용이 최대 2박 3일로 제한되는 통보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인적 네트워크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주거 제한을 두는 것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BC주 정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도 긴급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체류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불로 일자리를 잃고도 고용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해 모금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C주 농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필수 인력인 이주 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안전과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BC주 정부가 지속되는 고온건조한 날씨와 높은 산불 위험에 대응해 일부 지역의 공공토지 내 레저용 오프로드 차량 운행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차량 배기열이나 불씨로 인한 의도치 않은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상당한 벌금과 함께 산불 진화 비용 전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C주 정부는 지난 10일 월요일 정오를 기해 캠룹스, 사우스이스트 산불관리센터 전역을 비롯해 카리브 및 코스털 산불관리센터의 일부 지역에서 레저용 오프로드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초목에 오프로드 차량의 마찰열이나 불씨가 옮겨붙어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금지 대상에는 ATV, 오프로드 오토바이, 사이드바이사이드 등 레저용 전지형 차량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유지나 국립공원, 긴급구조차량, 농업 및 상업, 산업용으로 운행되는 생업목적의 차량은 예외 적용됩니다. 이번 운행금지 명령은 오는 10월 9일 정오까지 유지될 예정이나 기상여건 및 산불 위험도 변화에 따라 조기 철회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정 위반 적발 시 최대 $1,150의 과태료 부과 티켓이 발부되며 해당 차량 운행으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화할 경우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산불 진화에 투입된 막대한 재반 비용 일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주정부의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17일 치러지는 밴쿠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안과 공립학교 학생 대상 AI 챗봇 계정 제공 문제를 둘러싸고 주요 정당들의 입장이 엄격한 규제와 적극적 활용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주 쟁점은 텔러스와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마운트 플레전트 및 다운타운 일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진보선거인연합, 즉 코프와 팀, 원시티는 소음과 대규모 전력, 용수 소비, 그리고 지역환경 위험성을 지적하며 규제안 마련 및 공사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자유당의 카리말람 시장 후보 역시 주택난이 심각한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현 시장 켄 심이 이끄는 여당 ABC 밴쿠버는 최근 원시티가 제출한 데이터 센터 규제 체계 마련 동의안을 시의회 다수 의석으로 부결시키며 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는 선거 이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밴쿠버 교육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계정 배포 정책에 대해서도 시선이 엇갈립니다. 코프와 팀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정신건강, 비판적 사고력 저하 문제를 이유로 추가 검토 전까지 AI 사용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시티 또한 학생 보호를 위해서 AI 챗봇 사용 가능 연령을 10학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녹색당과 밴쿠버 자유당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학생들이 이미 AI를 접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과 과정 내에서 윤리적이고 비판적인 활용법을 교육하는 선제적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전향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경제적 이점과 환경 인권적 위험성 사이에서 밴쿠버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번 선거의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C주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규정을 시행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독 서비스가 자동 갱신되면서 비용이 빠져나가거나 직원의 강압에 못 이겨 고가의 계약을 맺는 일을 막기 위한 BC주의 소비자 보호 신규 규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의 사전 통지 의무화 그리고 계약 해지권 강화는 물론 냉난방기 등의 고압적 방문 판매와 대출 알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BC주 법무부는 사업 관행 및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일을 시작으로 시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트리밍, 식품 배달 등 늘어나는 정기 구독 서비스의 불투명한 자동 결제 폐단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60일 초과 구독 계약이 자동 갱신되기 전인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갱신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수료나 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권리가 명확히 보장됩니다. 아울러 방문 판매 및 직접 판매 관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냉난방기, 히트펌프, 정수기 등 고가의 가정용 설비에 대한 고압적인 방문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방문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대출이나 신용계약을 권유, 알선하는 행위 역시 약탈적 대출 방지를 위해 금지됩니다. 한편 주정부는 소비자 보호 2단계 조치로 내년 8월부터 신용사기 예방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7년부터는 주민 누구나 매달 무료로 본인의 신용보고서와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며 신원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신용동결 및 보안경고 서비스도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BC주 정부 및 BC 소비자보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캐나다를 포함한 비자 면제국적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도입하려 했던 사전 여행허가 시스템, 즉 ETIAS의 시행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명확한 새 시행 일자조차 제시되지 않으면서 캐나다인들은 당분간 추가 서류 신청이나 비용 부담 없이 기존 방식으로 유럽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비자 없이 유럽 30개국을 방문하는 캐나다 등 비자 면제국 여행객들에게 적용하려 했던 유럽 여행정보 및 허가 시스템, 즉 ETIAS의 운영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입출국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공항 혼잡 문제 등으로 인해 일정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유럽연합, 즉 EU 집행위원회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ETIAS는 작동하지 않으며 어떠한 신청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고, 실제 운영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에 구체적인 개시일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안정적 도입을 감안할 때 최소 내년 이후에나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을 방문하는 캐나다 여행객들은 당분간 ETIAS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유효한 캐나다 여권만으로 기존처럼 180일 중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영국 방문 시에는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영국의 별도 전자여행 허가제, 즉 ETA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제도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 ETIAS 승인을 대행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무허가 사기 웹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9: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10: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11: Sell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
10: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1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1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14: 이북이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이남이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다 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 통일이 안 되느냐, 통일의 이론조차 없느냐. 지금 70년 동안 통일 이론 하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통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통일은 수단입니다. 통일이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에 대한 공부가,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앞에 갖다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다름이 아니고 발전입니다. 발전,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우리는 별로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안 쓰면은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를 다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이 디벨롭되었느냐 한 이런 거를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이 무슨 어떤 개념이나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벨롭먼트는 가치관이 있는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디벨로먼트는 좋은 것입니다. 나쁘게 디벨로먼트 하는 것을 디벨로먼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로스, 그냥 양적으로 팽창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하지. 디벨로먼트라고 하면은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의 디벨로먼트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생물학에서 나왔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을 그거를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발전한다고 합니다.

0: 살이 찌고 커진다고 해서 개구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달걀이 뭐그 영양을 더 준다고 해서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병아리는 달걀에서 계란에서 발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질적인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질적인 변화를 정당화시키기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참 디벨로먼트를 강의를 많이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연구가 별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벨로먼트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를 한다. 그러고 변화된 질이 변화된 상태는 좋은 상태다. 바람직한 상태다. 그걸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전론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발전이라는 것은 그러고 또 과정입니다. 발전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느냐,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발전을 정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의가 무슨 말인가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정의의 정의가 뭐냐? 이 과학 철학에서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그거지요. 정의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냥 말이 단어가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주관적인 주체 사상이다. 그러면 주체 사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특별한 사상 체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하나하나마다 주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객관이 없고 그 대신에, 주관과 주관이 모여가지고 합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요. 합의가 없는 발전은 북에서 자기들을 발전됐다, 남에서는 발전됐다고 하지만은 남과 북이 발전이라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한 적도 없고 또 합의할 수도 없습니다. 남과 북에서 발전이라는 것을 한 가지 척도를 내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북에서는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성취해 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는 걸 얘기할 거고, 남은 남대로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1인당 평균 소득률이나 뭐 무역량이나 뭐 무기의 준비 상태나 이런 걸다 가지고 발전이라 하겠지요. 그런 거는 이제 발전이라는 거는 공통성이 있는 그 주관이지만은 객관은 아니고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을 공통점이 있게 정의를 하는 그런 작업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또 그런 학자들이 했는 것은 잘못됐고 잘됐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을 정의를 하며 추구를 해야 되겠냐. 그걸 이번 학기에, 이번 이 시즌 2를 저는 학기라고 그럽니다. 2학기에 했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을, 이제 아까 제 책을 소개를 했는데, Globalization, 그게 Blessing이냐, Curse냐,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책인데, 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가 가지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기울여 가지고 쓰는 책이 바로 그겁니다. 다 영어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래, 제 제목이라도 훌륭 좀 봐주시고 제가 될수 있는 대로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그걸 교재로 해가지고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래도 통일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매 시간마다 통일이 어떤 개념에서 통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볼수 있겠느냐 오늘 항상 명심하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이 세 파트로 세그 분야로 나누어졌습니다. 처음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영어로는 plausibility라고 그러는데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옳은 말이어야 됩니다. 그걸 relevanc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relevance가 있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그게 실현돼서 써야 됩니다. 말하자면 조건이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걸또 발전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그런 도덕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발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를 각각 챕터를 나누어서 그 책에 취급을 했습니다. 발전이라는 이론을 세 가지 큰 묶음으로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제일 질이 낮은 발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하는 거 따라가고 무슨 중국이 하는 걸 따라가고 그래서는 발전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그 사회 문화 의식 구조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발전된 상황을 우리가 통일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고, 또 통일하기 전이라도 남과 북이 각각 더 발전한 상태로, 지면은 통일하기가 더 쉽게 되고, 더 바람직한 통일이 올 수가 있지요. 통일이라는 것이, 옳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A라는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A가 더 발전된 나라니까 이게 발전이라는 건갑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봐서 바람직한 발전된 사회가 어떤 거냐. 그거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남 하는 걸 따라가는 거,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이면 좋다, 무기 많으면 좋다, 무슨 관료 체제가 잘 됐으면 좋다. 왜냐면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나라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제가 가장 듣기가 불편하고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선진국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럽니다. 선진국이 누굽니까? 선진국, 후진국이 없습니다. 다 모든 사회는 발전 도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개념은 온 세계 다양한 체제와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요.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가 모든 국가입니다. 미국도 발전 도상에 있고, 발전 도상이 아니라 지금 퇴보 도상에 있지요. 이런 거를, 그 과정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정당화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민주주의적 발전이나 자본주의적 발전이나 또 사회주의적 발전이나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또 많습니다. 그걸 또 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바람직하면서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제가 이 파트 3에서 저 나름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한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사회 조직, 사회 제도나 정치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그럼 발전이 뭐냐? 발전된 사회는, 인권이, 모든 종류의 인권이, 선양되어 있는 곳이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발전 개념을, 발전시킨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나온 발전론이랄까, 발전 이론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칼 마크스가 제시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칼 마크스 거는 도덕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론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다 모든 역사는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크스의 죽음을 보면, 칼 마크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서구 사회가 아직 그 충분히 산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동계층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노동계층은 있지만은, 노동자들이 세계적으로 단결을 하는 그러한, 레닌이나 칼 마크스의 생각처럼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발전론을 공부를 하는데 마크스즘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책 같은 거는 미국에 도저히,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 환경의 혹은 역사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이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생활 환경을 알아야 되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거나 동물이 사는 거나 식물이 사는 거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에서 볼 때 환경이라는 것은 빠른 거지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된 환경, 또 사회주의가
1: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2: 밴쿠버 프레이저 악만청이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연례 폴데이를 개최합니다. 캐나다 무역을 움직이는 해운 산업의 역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라이브 공연과 체험형 전시, 해양시연, 해운산업 진로탐색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nadaplace.ca/4day에서 확인하세요.
3: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2: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0: 바람직하다. 그 사회 문화 의식 구조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발전된 상황을 우리가 통일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고, 또 통일하기 전이라도 남과 북이 각각 더 발전한 상태로 옮겨지면은 지면은 통일하기가 더 쉽게 되고 또 바람직한 통일이 올 수가 있지요. 통일이라는 것이 옳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A라는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A가 더 발전된 나라니까 이게 발전이라는 건갑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봐서 바람직한 발전된 저 사회가 어떤 거냐, 그거를 그걸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남 하는 걸 따라가는 거,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이면 좋다, 무기만 많으면 좋다, 무슨 관료 체제가 잘 됐으면 좋자. 왜냐면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나라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제가 가장 듣기가 불편하고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선진국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럽니다. 선진국이 누굽니까? 선진국, 후진국이 없습니다. 다 모든 사회는 발전 도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개념은 온 세계 다양한 체제와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요.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가 모든 국가입니다. 미국도 발전 도상에 있고, 발전 도상이 아니라 지금 퇴보 도상에 있지요. 이제 이런 거를, 그 과정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정당화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적 발전이나 자본주의적 발전이나 또 사회주의적 발전이나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또 많습니다. 그걸 또 한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바람직하면서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제가 이 파트 3에서 저 나름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한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사회 조직, 사회 제도나 정치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그럼 발전이 뭐냐? 발전된 사회는 인권이, 모든 종류의 인권이 선양되어 있는 곳이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발전 개념을 발전시킨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나온 발전론이랄까 발전이론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칼 마크스가 제시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칼 마크스는 도덕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론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다 모든 역사는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크스의 죽음을 보면 칼 마크스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서구 사회가 아직 그 충분히 산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동 계층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노동 계층은 있지만은 노동자들이 세계적으로 단결을 하는 그러한 레닌이나 칼 마크스의 생각처럼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발전론을 공부를 하는데 마크스즘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책 같은 거는 미국에 도저히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 환경의 혹은 역사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이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생활 환경을 알아야 되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거나 동물이 사는 거나 식물이 사는 거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에서 볼 때 환경이라는 것은 빠른 거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된 환경, 또 사회주의가 국주의적 공산주의가 발전돼 가지고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정착되어 가지고 또 제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발전해낸 이런 모습이 지금 있지요. 그래 큰 역사적인 세계 질서가 서로 타당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한반도에 와서 지금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옳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발전이라는 것은 이북이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이남이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다 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수단으로 할 이념들을 다 수단을 하는 발전이 뭐냐? 그거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건 사람하고 관계를 시켜야 됩니다. 사회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사회지. 인간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 인본주의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철학적인 이론적인 그런 명제들을 제가 이번 이 학기는 수없이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 체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체제의 정통성이 붕괴되면은 없어지면 상실되면은 붕괴된다. 그럼 정통성이 뭐냐? 그렇게 따져 들어가야지.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망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옳지 않는 경제가 나쁘면 체제가 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명제입니다. 잘된 명제는 최대의 정통성이 결여되면은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명제들을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 때마다 여러 개 내놓겠습니다. 내놓으면은 그걸 보고 이 북한을 본다든가 북한의 변화를 본다든가 붕괴까지 포함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병인데 그 병을 치료해야 하는 치료를 고치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어서 면허증을 있어야 되죠. 그게 면허증이 있으면 면허증을 받는 거는 명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면허증을 줍니다. 그게 심리적인 명제도 있고 심리적인 사회적인 명제도 있고 또 이념적인 명제도 있고 문화적인 명제도 있고 사회제도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죠. 그 명제를 이번 학교에는 많이 제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거. 인간은 상대적인데 무엇에 대해서 상대적이냐. 그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게 상대적인 존재다. 그건 이제 이 세상에서 보통 기독교에서 그런 실책을 많이 하지요. 이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를 인간한테 주었다. 뭐 그런데 인간은 철저하게 상대적입니다. 인간이 그 행동을 상대성 원리 가지고 인간을 보지 않으면은 행동이나 사상이나 모든 분야의 인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됐냐. 인간한테 환경은 다른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로 제가 넣은 게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사람이 중요해. 다른 사람을 나의 본질로 봐야 돼요. 그게 변정 사상인데 변정법 사상은 남이 나의 본질이다. 정반합인데 정하고 반하고 사이의 관계는 하나는 다른 하나의 본질입니다. 정의 본질은 반에 있고 반의 본질은 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반을 이걸 진화할 때에 이제 합이 되죠. 그러한 그 정반 합이 그 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나를 연구하려면 내 아닌 사람을 내 아닌 환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4: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인문화협회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경기 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5: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6: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7: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 learn.
6: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8: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9: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0: 알아야 되고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도 알려고 하면은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북과 관계하는 나라들을 알면은 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을 안 가봤기 때문에 나는 뭐 북한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 가봤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상을 행동이라는 인간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 행동입니다. Interaction이 곧 action입니다. Interaction이 없는 action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Action이라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이 관계가 됩니다. 중요한 다른 사람이 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하면은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봐야 되고 남북의 이질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극복하는 데 하나의 철칙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 있고 잘된 거 있고 타당성 있는 거 있고 타당성 없는 거 있고 그렇죠. 우리는 타당성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잘 됐고 한 것을 결국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 학기 끝에 좀 돼가지고 아마 학기 말 시험 같은데 낼게요. 그래 학기 끝에 좀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느냐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 학자로 봐서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 주장뿐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봐서는 국가 전체로

학자들은 상식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상식을 비상식적으로 복잡하게 만들면 뭐 아는 것 같거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라는 것은 복잡한 현실을, 역사적인 현실을 상식화시키는 것이 학문입니다. 내 이 밝은 방에 앉아 있지만은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붙여놓으니까 스위치를 딱 서로 붙이니까 불이 와요. 그래 그거는 과학이 아닙니까? 내가 저기 가서 저리 하면 불이 온다 하는 거는 이제 상식화가 됐어요. 그 전기공학이 이런 게 다 발전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식으로 돼버렸어요. 이제 상식을 많은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입니다. 궤변이 지배하는 사회는 우진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고급이고 가장 고차적인 업적이 곧 상식 생산입니다. 인민, 민중, 국민,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식밖에 없어요. 궤변은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첫날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궤변입니다. 상식 아닌 것을 상식화 시키는 게 아니고 상식을 비상식화 시키는 것이 잘못된 학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교에서 45년 미국에서 가르쳤지만 들어갈 때에는 모든 것이 학생들이 상식적으로 보다가 내가 강의를 하고 나면은 비상식적인 질문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비상식화시키는 그 잘못된 학문입니다. 진짜 학문은 학문의 업적은 상식을 확장시키는 거라 상식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식이 안 돼, 상식이 못 미치니까 해결. 우리가 상식화가 된 통일론을 설계를 하면은 저는 우리 일학기 때 상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통일론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실현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말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식에 도달해요. 상식에 도달하니까 상식적으로 되지요. 상식적으로 되면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그 상식이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는 데서 이제 말하자면 대화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의미 있게 잘 하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니? 세미나를 그래가지고 이론 되지도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가지고 이론 도쟁하고 그렇지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 그게 학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잘못 봤으면 역사라는 거는 이래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고 옆에 가서 보면 저렇게 보이고 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는 이렇더라 하는 것을 내가 이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 자리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아가지고 한번 같이 보자 이래 하면 골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관의 객관화랄까 그런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정의라는 것은 그래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건 사람 틀림없이 동물이다 그런다 온혈이 있고 무슨 눈이 두 개 있고 두 발이 가지고 걷는다 그런 게 사람이다. 그러놓으면은 원숭이도 다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0: 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유독히 가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야지 사람 아닌 거는 그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 아는 거는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뭐냐? 두 발로 걷는 거다. 그러면 사람도 다 새가 돼버리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발로 하고 뭐 온열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불이라고 그럽니까? 새 입을 그런 입을 가진 것이 새다. 그러면 새 말고는 그런 입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민주주의를 뭐다 그러면 뭐다 이 민주주의를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권이란 그것을 붙여서 여기에 정의한 거 하고 정의한 것만 보면 아 이게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그래 보면 민주주의거든. 그거는 좋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적인 기술을 해가지고 정의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정의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따라가지요. 뭐 신련하든가 주장하든가 할 수 있지요. 그 민주주의는 뭐다? 그걸 뭐다고 쓴 걸 읽어보면은 다른 게 그게 들어오면 다른 거하고는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민주주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세 가지 헌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궤변이에요. 그 세 가지는 맞지 않습니다. for the people하고 by the people하고 맞지 않아요. for the people은 어떻게 보면은 독재도 될 수 있고 전체주의도 될 수 있고 사회주의도 될 수 있고 자본주의도 될 수 있고 for the people. 그러나 by the people은 국민이 투표를 하고 어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에 의한 정치입니다. 국민에 의한 정치예요. By the people은 국민이 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나 무슨 뭐라고 얘기할 행복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걸 정의를 할 때 정의의 정의가 뭐냐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학 철학에 들어가면은 첫 시간부터 나오는 것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설명을 한다. 설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명이 뭔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예측도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가 예측 그냥 하는 거 그 영어로 prediction 하고 forecast 일기예보를 하는 건 forecast라 하지 않습니까? 그 prediction은 학문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뭐 A와 B가 보태지면 C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1: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2: The Vancouver Fraser Port Authority will host its annual Port Day on Saturday, August 29th at Canada Place. The community is invited to learn about the maritime industry and its role in moving Canadian trade. This free, family-friendly event runs from 11 a.m. to 4 p.m. and features live entertainment, interactive exhibits, maritime demonstrations, career exploration opportunities, and activities for all ages. Learn more at canadaplace.ca/portday. The Vancouver Fraser Port Authority will host its annual Port Day on Saturday, August 29th at Canada Place. The community is invited to learn about the maritime industry and its role in moving Canadian trade. This free, family-friendly event runs from 11 a.m. to 4 p.m. and features live entertainment, interactive exhibits, maritime demonstrations, career exploration opportunities, and activities for all ages. Learn more at canadaplace.ca/portday.